이렇게 직업기술학교와 연합으로 서양식 제과, 볶은 마사지 등 무료 기능 양성과 조선족 김치 제작, 만족 전지 등 민족 특색 과정을 개설해 사회구역 로인들이 노후 부양의 기본 보장을 넘어 노후의 즐거움이는 품질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노후에 할 일이 있는 가치 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사회구역 곤란 가정 등의 방과 후 돌봄난과 교육 확장 수요가 큰 현실에 비춰 훈천시에서는 사회구역과 학교, 사회조직 등이 연동해 홍심 사회구역 학교 려맹을 건립하고 사회구역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흥미 양성, 사회 실천 등 다문화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목전까지 각종 활동은 400차례 가까이 전개했고 학생 8천여 명을 피복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훈춘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감식 사회구역 생활 전경을 구축하고 홍성류 선전 강연단과 문예팀을 조직해 무형문화 유산 수공예 공방, 민족 정책 미니 과당, 백가연 등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회, 법률 지원소 등 플랫폼에 의탁해 이동 조정팀을 설립하고 소수민족 가정, 로인과 어린이들이 정책 처리, 권익 보장, 취업 연결 등 방면에서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접목했는데, 누계로 5,500여 명에게 각종 맞춤형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여름 방학에 들어선 이래 훈춘시 해산물 소비 시장의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해구 훈춘 해산물 거리는 신선하고 특색 있는 다국 해산물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여객 흐름 고봉을 맞이했으며 각지 관광객들이 잇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와 깊은 바다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해후 훈춘 해산물 거리에 들어서면 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해산물 가게 사장 왕해초는 열정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설명 아래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가격을 묻고 비교하며 무게를 재는 등으로 사장 왕해초는 쉴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여객 흐름 고봉을 맞이하기 위해 해산물 가게들은 일찍부터 물건을 들여오고 비축하는 것 외에도 가게 대표 메뉴도 갱신했습니다. 동시에 해산물 가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볶음찜, 직화, 구이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요리와 맛을 출시해 부동한 관광객 군체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캠핑카 자가운전 관광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대량의 관광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훈춘으로 와서 도시 캠핑장의 둥지를 틀고 편안하고 시원한 변경도시 관광 거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훈춘아 빈수공원 캠핑장에서 기자는 전국 각지에선 각양각색의 승합차, 지프차, 캠핑카가 주차장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탁상과 의자, 자양막 등 캠핑 용품이 굳어내는 바, 작은 캠핑카 야영장 곳곳에는 짙은 생활 향기가 넘쳐흘렀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캠핑 환경은 외지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훈춘 동부가 국제상품성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핑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변경 자가운전 관광 거주 플러스 다국 상업무역 체험의 융합 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량에 머물며 동부가 다국 상품 구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넓고 평평하며 기초시설이 완벽해 도시 레저 캠핑의 우선 선택지로 되고 있습니다. 훈춘시 성공리에서는 훈춘시 근행가도 보안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솜씨로 즐기는 동년 환락의 여름방학 취미실천 활동을 개최해 친절한 봉사로 맞벌이 가정의 근심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충실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장애도색 환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영감을 떠올리며 창작에 전념하면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만두빚기 환절에서는 모두들 서로 협력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작 능력을 단련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근해가도 보안사회구역에서는 위탁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연휴 돌봄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층 사회구역의 온정과 배려를 전달해 학부모들의 여름방학 돌봄 난제를 절실히 해결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호가 호황할 방침입니다. 그릴 훈춘시 신안가도 단결 사회구역 책임단인 훈춘시 민정국에서는 잡초 집중 정리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돈 행동 현장에서 모두들 분공 협력하고 질서 있게 배합해 아파트 앞뒤 녹화대 등 구역의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정리함과 동시에 각종 잡동 산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주거 환경을 가해층 최적화하고 무성한 잡초로 인해 발생하는 모기 자생, 소방안전 잠재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운전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단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여름방학에들어선이래군초시해산물소비시장의열기가한층달아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그날에군춘시에서는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단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길림이송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해길림고품질발전을힘써주동하자는조문안에서이에대해보도했습니다군춘시에서는공공건설민간운영민간운영공공지원모식으로경로식당플러스기능학당의일체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사회구역경로식당은65세이상로인들에게우대식사를제공하고있고거동이불편한독거로인에대해서는맞춤형배달봉사를진행하고있는데루게로5000여명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이와함께훈촌시에서는사회구역을조직해직업기술학교와련합으로서양식제과복은마사지등무료기능양성과조선족김치제작만족전지등민족특색과정을개설해사회구역로인들이노후부양의기본보장을넘어노후의즐거움이는품질생활을누릴수있고노후에할일이있는가치추구를실현할수있도록했습니다맞벌이가정사회구역곤란가정등의방과후돌봄난과교육확장수요가큰현실에비추어군춘시에서는사회구역과학교사회조직등이련동해홍심사회구역학교련맹을건립하고사회구역학생들에게방과후돌봄흥미양성사회실천등다운화봉사를제공했습니다목전까지각종활동은400차례가까이전개했고학생8000여명을피복했습니다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훈춘시에서는적극적으로상감식사회구역생활전경을구축하고홍성류선전강연단과문예팀을조직해무형문화유산수공의공방민족정책미니과당백가연등주제활동을전개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회법률지원소등플랫폼에의탁해이동조정팀을설립하고소수민족가정로인과어린이들이정책처리권익보상취업연결등방면에서필요한수요를정확하게조목했는데루게로5500여명에게각종맞춤형봉사를제공했습니다여름방학에들어선이래훈춘시해산물소비시장의열기가한층달아오르고있습니다대구훈촌해산물거리는신선하고특색있는다국해산물을바탕으로다시한번여객흐름고봉을맞이했으며각지관광객들이잇따라명성을듣고찾아와깊은바다의신선한맛을즐기고있습니다오전10시해후훈촌해산물거리에들어서면게를구매하는사람들이이미많이있습니다해산물가게의사장왕해촌은열정적으로관광객들에게종류를소개하고있습니다그의세심하고전문적인설명아래얼마지나지않아가게앞에는한무리의사람들이둘러섰습니다가격을묻고비교하며무게를재는등으로사장왕해촌은쉴새없이바쁜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여름방학기간여객흐름고봉을맞이하기위해해산물가게들은일찍부터물건을들여오고비축하는것외에도가게대표메뉴도갱신했습니다동시에해산물가공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볶음찜직화구이등다양한조리방법을활용하고여러가지새로운요리와맛을출시해부동한관광객군체수요를만족시키고있습니다캠핑카자가운전관광의열기가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대량의관광객들이전국각지에서군춘으로와서도시캠핑장의둥지를들고편안하고시원한변경도시관광거주생활을누리고있습니다훈춘하빈수공원캠핑장에서기자는전국각지에서온각양각색의승합차지프차캠핑카가주차장에가지런히세워져있는것을봤습니다주차장옆에는탁상과의자자양막등캠핑용품이구조되는바작은캠핑카야영장곳곳에는짙은생활향기가넘쳐흘렀습니다편안하고깨끗한캠핑환경은외지자가운전관광객들의한결같은호평을받았습니다훈춘동부가국제상품성캠핑장도마찬가지로관광객들의인기를끌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핑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변경 자가운전 관광 거주 플러스 다국 상업무역 체험의 융합 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량에 머물며 동부가 다국 상품 구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넓고 평평하며 기초시설이 완벽해 도시 내에서 캠핑의 우선 선택지로 되고 있습니다. 훈주시 총공예술은 훈주시 근행가도 보안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솜씨로 즐기는 동년 관락의 여름방학 취미실천 활동을 개최해 진절한 봉사로 맞벌이 가정에 근심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충실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장애도색 관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영감을 떠올리며 창작에 전념하면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만두빚기 환절에서는 모두들 서로 협력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작 능력을 단련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근해가도 보안사회구역에서는 위탁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연휴 돌봄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층사회구역의 온정과 배려를 전달해 학부모들의 여름방학 돌봄 난제를 절실히 해결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호가 호황할 방침입니다. 금일 군주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 책임단위인 군주시 민정국에서는 잡초 집중 정리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돈 행동 현장에서 모두들 분공 협력하고 질서 있게 배합해 아파트 앞뒤 녹화대 등 구역의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마른 나무 가지와 락엽을 정리함과 동시에 각종 잡동 산이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사각 지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주거 환경을 갈증 최적화하고 무성한 잡초로 인해 발생하는 모기 자생, 소방안전 잠재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투자유치설명회가장촌에서거행되었습니다매체로보는훈촌전문안입니다오늘은우리주에서개방동력을지속적으로방출해상반기대외무역이좋은성적을거두었다는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8월14일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투자유치설명회가장촌에서거행되었습니다설명회에서는량질의시장차원과정밀하게접목하고성내배우수기업을광범위하게유치해훈촌해양경제의고품질발전과고수준대외개방에조력했습니다이번설명회에는산동료宁향항등지에서온100여개상회및기업대표가참가했으며해산물정밀심층가공다국전자상거래현대물류등여러분야를포괄했습니다활동현장곳곳에는손잡고협력하고함께발전을도모하는왕성한열기가넘쳐났습니다길림성상무청당조성원이며부청장인서붕훈촌시당위부석이며시장부대리시장인박철만이차례로촉사를했습니다촉사에서는전성대외개방구도와훈촌변경지리적위치에입각해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전략적가치를설명하고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재속화하고기업의투자및사업발전을유치하겠다는발전방향을전달했습니다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리강이시범구발전성과와미래계획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협력을심화하며손잡고바다를향해발전하자는진심어린초청을보냈습니다근년에처녀의지리적위치우시와정책우세에힘입어길림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는 지속적으로 해양경제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전력을 다해 통로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 성격을 추동했습니다. 또한 6해 통합 쌍방향 개방의 발전 구도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다국 무역, 해양 가공, 현대 물류, 청정 에너지, 다국 전자상 거래 등 특색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해 대외 개방 수준과 산업 수용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훈촌시 도시형상 선전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투자촉진국, 종합보세구관리국 등 관련 직능 부문에서 투자 유치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중관생물과학기술 훈촌유안회사, 훈촌창달전자상거래유안회사 등 시범구 우수 기업들이 교류 및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거행된 중점 대상 계약 체결식에서 해양생물과학기술, 수출입 무역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우수 산업 대상이 성공적으로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 정착해 지역 해양경제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강화, 신흥 산업군체의 육성, 대외 개방의 새로운 동력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북향 개방의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세구와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업태를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의 동반 향상과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성장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래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 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한 데서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여름철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 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부가 국제 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 상품 할인 창구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고 만여종의 수입 상품이 진열되었습니다. 상품성은 다국 전자상 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보장하면서 길림성 관광과 쇼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국 전자상 거래의 새 업태가 계속 폭발식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주 대외무역의 최대 량점으로 되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성장했습니다. 그중 961령 직송 수출과 121령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업태가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각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촌 통상으로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에 쾌속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주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U 연합 운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과일청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추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의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면에서 훈출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는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하고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되었고 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과일청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무비자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경유의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이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0: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의 새 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촌이라는 핵심 성장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길 도시구역 다국 업태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 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길에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 거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 통음선 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길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의 새로운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시장 주체의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항목에 342만 3천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했으며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습니다. 교통은행과 연합으로 정부은행 기업 종목을 전개했는데 로계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부금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 14일 길림 훈촌 해양경제시범구 투자유치 설명회가 장춘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훈촌의 3국을 연결하고 5개국과 통하는 독특한 지역 우세와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을 전방위적으로 과시해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상인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명회의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여러 기업이 산업협력, 대상착지, 자원 접목 등 내용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협의를 전개해 후속 대상 착지, 산업 연동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가 성내의 자원을 접목하고 개방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촌시에서는 해양경제 변경 개방 특색 명암장을 계속 빛내 산업 부대를 부단히 보완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바다를 매개로 하고 상업으로 힘을 모아 해양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제2기 전국전민건신대회 동북지역회를 활동해 훈촌시 가을철 테니스 경기가 그늘 거행됐습니다.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에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테니스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조별을 설치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기량을 겨루는데 정확한 서브, 베이스 라인 대치, 네트 앞 받아치기, 강력한 스매시 등 정체로운 장면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빠르게 움직이고 호흡을 맞췄으며 매번 힘차게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테니스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니스를 매개로 군종체육교류원 유대를 구축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했으며 전민건신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해 훈촌의 군종테니스 운동의 상시화, 장기 효과와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 소구역에는 여전히 불법 건설, 잡동사니 적치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명하지 못한 혼란한 현상들은 소구역의 거주 환경을 파괴하고 문명도시 건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구역에서는 거주자들이 물건을 편리하게 보관하고서 임의로 장박해 거리식 바구니나 물품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고정된 안전보장이 없으며 1년 내내 밖에 노출되어 비바람의 침식을 받아 쉽게 느슨해지고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나 고공 락하물을 유발하기 쉽게 건물 안의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구역의 불법 건설 현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 공간에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거나 건축 재료가 적치되어 공공 자원을 침범하고 소구역의 전반 계획 배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